머릿속은 파란색만 가득한 이 방황 자기 힘으로 가자만 내 마음속을 살아 꿈이 가득한 날 자라 모든 꿈을 잃을 것만 꿈은 꿈으로만 간직하는 게 더 낫지라는 생각을 동시에 하며 살아가고 있지.

내가 듣고 있는 게 많았지. 하염없이 더 나고 질량에 달라면 먹어도 했었지. 맞긴 하지. 내가 말하던 미래와는 솔직히 다른 거지. 상관없지. 이제는 생존의 문제였지.